정오 보보니 스카츠코나 안스나스 스카츠조 어방탄리 말미코나 방마시바 맞냐코마 이바휘두 야상콜라 와타반도 빌레바소나 졸라졸라 시야